주로바다다 니어스로다. 스와그지라는 장점 아가시와니 칼상 FMX 18.5 MHz마. 프라바트칼리 나디베션카 프로스토티오르코 사트 프로스토츠 마쇼브나 프로샤른 소요기 니다 아니 프라비딕 박쇼바다 사친코 사트마. 사메이 비한코 6바제라 25 미넛 아니 40 세컨드 바이레이자. 아자 샤니바르 विक्रम संवत 2083 असार 20 गते तदनुसार 4 जुलाई 2026 आजको दिन शुभ अनि मंगलमय रहोस् भनी कामना राख्दछौं।

0: 산재배 중은 나라라 성공을 심사고 싶지 아니 아 누적 의심이 나라 성공을 보고 여말이 저서 체르고서 나라네 다 미집 먹이사다 롱법에 시디 연어 마요사다 또 샘 뒤모드로 두고 있는 자네 다 깨워는 시켜서 말이 야 지금 탈바도 탐지시 비켜서 말이 간다 미지디 참부 중요하시다 튜브 유아처리야 아니 간다 낭배 성공을 보디 계속부터 우선에 어든지게다 문제로 싸워지 연대기 요리 저서 어디를 인도 자도 소부 차샤나 다 개첩을 전에 간다 검버즈 빼셨다 챙이다 여덟지다 아니 대 딱세 여덟지 띵을 향해서 남긴다성 아니 아저씨와 나시 소부 검버즈 내가 검버즈 댄댄지 로종 야오시 아니 디 지기 와 랍다즈 나로 레즈베기 아니 믹스 쳐다 맞으리 지그게 다 지금도 아저씨 저디 지금 랍다즈 나로레 로종샤 여대부지 어 된지 네 이제 말로 저기 저기 열라 캐란즈 소고 소고 쳐줘서 디섬 샤쇼 디잖아 소고 지슈 띵서우지 여대바다 디 저런 슈 쓰시면 나라 무튼 내니 저런 슈 쓰시고 저런 슈 쓰니와 도스베 대토그리 다가다가 가나 애니 저분이 사주기 겸에 저분이 고래 요조야 중그리 가다 저분이 요거 멋이 모두 가다 가나서 남보즈 어다 지금 산재배 중 세리도 태워 지금은 안 지금을 안 했다는 거야 여대버디 바 다고 야오 시대버디 백해서부터 저 소부 쳐줘서 대 공부 잘하셔 现代人 계속 쳐가 회전 주셔 응?
1: 소중한 문제는 문제 중에

0: 那么，所以当时，虽然局面让你当了呗，基本上嘛，还是被这些三十不是也。另外，各部发布人员里面，看起见前辈看到了你出去那边，空档那边准备这边那么多新人的学习。
1: 대린들 재미 안 남아 군단 덤벨 드네 남달 러른장 쇼기님 대양 원길 하자고 다하게 되어서 야베기 산상 체대 도리 망도 쪼가를 쉐베 도리 가단 여월 도메기 샤몰 동바 저게 매도 잡에 세차 주샤 스르베 낭젠시도 구통신 연미 아니 봉나 잡에 낭네 아래기 규바 태보 잡고 잠 시에자와 빠시 인덕처와시 여바당 이름이 보조제자와 랑신상신 최라대바 소남기 빼단댄바 연대한 동네 추바시 여바인 대답이 연대한단댄바 여병이기 세수 러중조선대 추도당원입의 최적제기 마조 니마제샤라 구충 남산 구조부로 슈바당 니를 아마시 랜송베베 공용오차도교로 평소 쇼베 링라 여명이가 자전낭의 고진 코라소 무바 대성부 망도 중심 하벌 진라메 블럭 길드 주벽구 우상 땐베의 견제 초들 펩 랑시네 단나젠디 수레 디벌 태모 기겐차 인슈베 아 연생 당내 미남라 지비 시드차 두골 결린다네 디베 킹도 펴봐
2: 你送不送？现在多么重？过春呢？你种那个班儿，俺们是送豆浆。到送的菜季呢，仍然是一个的，明大不当。俺妈妈别的钱呢，成了什么都要种。这个苦人家吧，给了生给闽南多，将军多吉强军呢，每天也绿没用。有没钱呢？大地里送呢？
1: 恰对呗，前功也就是，当真三万是一万米呗。请你不久了对呗，闽南几多心都把人给熬过了，开中了些呗，熬过一个星期呢，就这些气都送了，故乡人不去了，学校的进，工资都结呢，工资学呗，多的街上忙都吞了，退当长点学习，惨了，工不出点大能。
2: 三个人得小姐、苏队员、郎都，公路出入国内，再就说，鸡巴闲的，明朝人，对军人工资少，现在却千年少，再不是越多。年纪，亚麻片呢，俺工大把人送，得岁数了，这边，将军抢个宋队了，抢个军人，第一人呢，是你的小姐多送，得进文职学校。
1: 等到明年讲，对呢，各种事人民中间，听见巧的样吧，那么稳着吧，俺往起来当，故宫内厂子跟团长吧，拉张工作同意多干了吧，路上绿洲街，年节文字票啊没丢完些，第一期路，江工人不去，叫那边去担当呗，老板呢，这些去年都拍，公路断了。
2: 确定全部，这些记录等等，不能简单那么的，不要得。他们的接单票呢？蛋白质的，电子，电子机构把的样本切。第二，故宫内吃药，我南京小的，我爱情些，两年学长，两万呢？送白菜，两百九，六万新送的。困难了，故宫内讲，两百些。
1: 送去阅读呗，得这呢，该叫起码说吧，说中度。得这，黄大伢子在做生意，交际处呢，今年入中，给最近，给进了哪呢？成了，工作单位专门些，大官在读。第二年，江州提档，哪年来着？刚才还见面提见哪的，单位固定当成本，来做国家级别单位的哪娃，三万在，公务加班。 多接接吧，通知说，牛都去不了，对接，别送对呗，温习堂 대조 루이베 루기 왕센진 데니걸 소설 따군당 소설 개발 제 셴양 까담 틀리 쭈루기 왕 나르당 자자 세다 권숨 교가 외세 룩다 줄루 드만이지 장양 마실 장양 까르보소기 제나 두마당 개외신이 린지 최산래 지지 혜자 용서 용제 재난 지지 초가 권주 사무 남세기 도적 루소 생산기 잡아 삼주일에 대신 공을 조성 잡라 뒤대 줄이라 수경 순간 미비로에 개발 떠보니 제 뒤니기 남달 중일에 중일 땡도 뒤대 줘버려 쇼 의제 미들 영과 세친양 저단 남기 제수 멀리잠 도기 바자세베 남달인 숭벌레 또라오인 대제 도시 눈부르페 벤진 탐제 킴바 노상 벤벤 이시라 추진당 대슈 대자 슈바르 개베 갈렌제 벤지 초내장 가두당제 기시 뺨에 낭데 벤드 등록 강제 난 구주지 러벤제 대일 군주지 조잠라 대공수절 공우쪽에 사바 노산체라 쟤네 슈들 폐구이기 까나와달 대내순 노래심패 경화 백화르창와 노산 잠배 겨주 초라 부외 추진소 때대 젠대슈 대내제 한대 몰람기 급 마도 최다 창내당 결장 추유균달 쟤네 탈 지게도 제령이네 흉진 소수자와 야배기 대바타주 지하라 장바이 시에로 털로 남다한 자자에게 서울은 매주 더비 남다리 시에 김중재진 사람의 천다경시 대지 너는 쏘라 장바표도 치마 재네 구지매도 동안 쏘지 시에도 성도 재외 두배용구 재바 마세 조전 재질 송중 최망고 거진장유 도당아기 꼴쏘 대상지 송기 초가 배상한다고 콜로침부 기름기 남샤 배찬한도지 콜로침부 사조기 걸덥소 제기민랑 샤양 노만바 남랑 초조기 러군 제질 레버시아바 초당 신기 땡주 대가리기 땡주 양다 랑도 뛰어 러지 니안기 별주 노만군기 고대 패개섭주 동안기 흉나 러니지지기 랍자 노벨룽도 뛰어 러미 Nyamin gebe bedam, yijun madi, nidakba gumzi gi labja, tisu jeba so, jagzun gi, kendri kiesu jeba ni, je dini gi sungum, pe, kabane, nyababar, gebe nang kye yegang, yige mare,